달보나 추샬종 달보나 달보 미시밤 얀파바니 보나 달종바 책산파바 달보 달보 달보 마그나 비멍 멍아리 자이안나 냉기라마 송디아리 자이안나 야리장 파나미시나 아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자주망시 자마니 자링이었나 파미시 자카리시니 장기니 두동이야 추샬종 샬종 자마쿠 순이라무 순이알라 쿠노 아파데미시리 장기쿠 르파트라무 르파달라콘 아추데 샬종데 샬종데 장카리릉랭아 라콘모 아파미시 이들라쿠 샬상아 라콘 아추 샬종 샬종 누르쿠 순이기 자디안나 아나드플카자노 아볼라마 만디쿠 르파트기 자디아 치나 치나와리 송자노 아볼라마 볼라마 니보 아파미시 니보나 달보나 추샬종나 달보 달보 누르니 작마코니 이보노왕 만디니 자기시코 달보노아 달보 아나미각시안나 다자데 지나미만 포기안나 다샬데 다샬데 자마나 망시리 난이안나 파나미시나 장기나 망간디나이안나 추나 샬종나 샬종나 샬종나 다샬디모 두피지 두리급속 국복체였나 왁창

나 추나 살종나 살종나 살종나 자마망 시리나 다 살디 장기나 망간디나 다 자디 다 자디 다 자디 이거 보고 복자 왁자금 복창 복지였나 였나 하나 맞더란 지나 뭐니 보노아 이거 아빠 미신이 보 지나 옛나 녹동강 남무 옛나 추살종 달보 달보 달보 하나 송들은 옛나 아빠 남이시나 지나 가발 듣기 옛나 추나 살종나 살종나 하나 불카 차이 지나 불은 차이 멍 차이 자마 구망 시량 난 옛나 양기 구망 간 다운나

좋네. 자 바라 당나 자 갔다 이제 녹라 당나 있잖아. 내가 좋아라 지나 같이 봐. 나 루갈이 지나 간척기 다 갔다 있잖아. 자르 가말 수치 봐. 능 좋아라 자르 자르 자르 나 살때 나 자대 자마시키 비종 좋네. 자 녹라 당나 이제 바라 당나 자 갔다 내가 좋아라 지나 같이 봐. 자르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의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단무해춘 지기하고 난부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꿇은다.